나이콘 허자 클레리카 그나 살린 뚱머리 사코 탐치바 디그리 셀시아스 나이 카모 느치독 디그리 셀시아스 니가는 기능을 동원하 디니 살린 뚱머리 사코 탐치바 도스믹 독 디그리 셀시아스 나이 카모 느치독 도스믹 바 디그리 셀시아스 바이트가 꼭두마 부박으로 다이베셔 보류 Rastrobokrok Durputi Munmu, Barot Hakotoni, Pilchati, Yokma Salpal and Yesakang, Dinis Hanjawo, Bosuni Pachin, Kok Narka Kana Hakotor Gunangui, Pilchati, Yokma Salpal Jagana, Young Hastebo, Osalno, Jajake Boromri, Palinabagui, Tiar Lejak Montreokra, Professor Doctor Maniksa Saka, Horgot Tiranga Sam Butani Bishinte, Lukorona Hana Hamjakna, Tai Bosuni, Banano Borom Britannic, Kabanka TFA by Songaza, Rakal Sil knockout football battle among Buskang, Salchi Dognisimi, Changjagana Coctuma Tinin Bagay Orono Paika, only Coctuma Awaingana, Kanap Pung Damchi Tambuich Hoti Chibawa.